제가 오늘은 평소에는 입지 않는 이렇게 반짝이는 스팽글의 원피스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파티나 여러 모임에서 해볼 수 있는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메이크업의 특징은 옐로우빛이 감도는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섀도우와 붉은빛을 머금은 립 메이크업으로 분위기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바로 포니박스로 이렇게 제작이 됩니다. 미니박스 최초로 색조 화장품으로만 구성된 컬러풀 에디션이고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제품들이 샘플이 아닌 대부분의 제품이 다 정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좋은 제품들을 포니 메이크업과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입은 의상처럼 화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진행해볼게요.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제가 선택한 파운데이션은 파우더리스 타입인데 바르고 난 다음에 15초만 지나면 파우더 감촉으로 변화하는 약간 독특한 제형이에요. 파티나 행사에 참여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화장이 지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파우더로 변하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증발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얼굴에 분포를 다 하고 펴주시기보다는 바르는 즉시 예쁘게 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발리는 제형이라 피부에 기름이 많으시거나 화장이 오래 지속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타입의 제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튕기듯이 눈두덩이 붉은 자극을 마저 가려주세요. 언더라인에 쉽게 브러쉬로 낄 수 있는 부분도 손으로 한번 쓸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컨실러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케이크 타입의 컨실러를 붓에 골고루 발라주시고 손등에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서 양 조절을 해주세요. 화사한 메이크업을 위해서 다크서클부터 한번 커버를 해볼게요. 눈 아래쪽에 넓게 터치를 해준 다음에 펴발라주시고 손으로 톡톡톡톡 찍어서 눈의 전체적인 안색을 먼저 높여주세요. 그냥 넓게 발라주시고 대충 펴주신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쳐서 마무리. 다시 한번 붓에 묻혀서 유독 어두워 보이는 한 라인만 살살살살 긁어내듯이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주세요. 코 밑에 혈관도 한번 가려볼게요. 미네랄이 함유가 돼 있어서 가루 타입이지만 굉장히 크리미한 밀착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붓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버튼을 계속 눌러서 원하는 만큼의 가루를 손바닥에 덜어내고 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얼굴에 둥글게 펴발라주시면 되는 제품인데 다이아몬드나 뭐 각종 보석 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굴에 정말 화사한 광채를 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가루 타입이더라도 커버력이 되게 있는 제품이에요. 바쁜 아침에는 스킨 로션 바르시고 선크림 바르신 다음에 이걸로만 터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바닥에 본연의 색이 가려질 정도로 커버가 된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헤어 컬러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밝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을 해볼게요. 위에 라인 그려주고 아래 라인도 눈썹 머리에 존재감을 조금 살려서 그릴게요. 비어있는 곳을 눈썹 결을 따라 메워주세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헤어 컬러와 똑같이 톤을 맞춰줄게요. 가볍게 눈썹 모만 스치듯이 눈썹 전체를 발라주세요.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아르데코 제품의 섀도우를 이용을 할 건데요. 많은 컬러감과 텍스처들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컬러를 찝어서 팔레트에 구성을 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요. 제품이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주시면 붙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세 가지 컬러를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넣어서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 번째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보기에는 핑크색인데 바르고 문지르면 베이지 황금빛 컬러가 도는 되게 독특한 컬러예요. 눈두덩에 10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세요. 눈썹 뼈까지는 닿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브러쉬에 힘을 풀어주세요. 똑같은 색을 이용을 해서 브러쉬의 끝에다가 묻혀주시고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톡톡톡톡 찍어주듯이 그리고 한 번만 쓸어서 마무리. 반대편도 톡톡톡톡 찍어준 다음에 쓸어서 마무리. 똑같은

섀도우를 이용해서 앞 코너에 살짝 움푹 패인 부분을 약하게 하이라이팅을 주게 되면 눈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컬러를 이용을 해볼게요. 굉장히 옐로우빛이 많이 도는 브라운인데 글리터 입자가 있기 때문에 영롱하게 발색이 되는 컬러예요. 눌러주듯이 먼저 제품에 펄감을 입혀주시고요. 쌍꺼풀 라인이 조금만 넘도록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쌍꺼풀 라인 너머로 살짝 얹히듯이 펄감을 두드려 주신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을 브러쉬로 펴주세요. 이제 똑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라인에 얇게 포인트를 주세요. 마찬가지로 톡톡톡 두드리듯이 싹 해서 마무리. 얇게 터치해주신 다음에 뭉쳐있는 부분을 가볍게 쓸어서 마무리. 가장 진한 탄 듯한 느낌의 번한 브라운 컬러예요. 눈두덩을 3등분을 해볼 건데요. 앞부분을 살짝만 막아주듯이 펄감이 날리지 않게 가볍게 브러싱을 해주시면서 뒷부분도 뒤에서 앞부분으로 경계가 풀리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꺼풀이신 분들은 딥한 느낌이 눈을 떴을 때 3mm 정도 보이면 적당해요. 똑같은 딥브라운 섀도우를 이용해서 언더라인에도 끝부분만 살짝 이어지듯이 막아주듯이 터치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스모키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요.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에는 일반 펜슬 라이너보다는 좀 더 잘 번지고 선명하고 묽게 발색이 되는 펜슬 라이너를 쓰셔도 적당할 것 같아요. 먼저 점막을 채워주신 다음에 눈의 앞부분부터 속눈썹이 자라는 부분을 짧게 지그재그하면서 꼼꼼히 채워주세요. 살짝만 도톰하게 속눈썹 윗부분으로 라인을 더 추가할게요. 끝으로 가볍게 문지르면 부드럽게 라인이 완성돼요. 살짝만 끝에 부분이 올라가도록 부드럽게 라인을 약간 물결치듯이 올려 그려주세요. 한 요 정도? 반대편도 한번 빼볼게요. 이번에는 언더라인도 앞부분과 뒷부분만 막아주고 중간에 비워두는 느낌으로 터치를 해볼게요. 윗부분은 조금만 더 볼드하게 반대편에 있는 팁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두 라인이 경계가 없도록 섞어주세요. 첫 번째로 썼던 베이스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쌍꺼풀 라인 중앙에 하이라이터를 줄게요. 아이라인이 살짝 가려지게 터치를 하셔도 눈매가 좀 더 볼륨감 넘치게 마무리가 돼요. 언더라인에 라인을 블렌딩하면서 지워졌던 부분을 두 번째로 썼던 브라운 컬러를 라인이 살짝 덮이도록 눌러주듯이 보수로 해주시고 세 번째로 썼던 진한 브라운 컬러도 끝에 부분에 한 번만 더 보수로 해줄게요. 좀 더 화려한 파티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몬드 펄감에 글리터 제품을 눈두덩 중앙에 찍어주듯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속눈썹을 연출을 해볼게요. 먼저 뷰러로 본인의 속눈썹을 부드럽게 컬링해주세요. 이 제품은 고농축 카잘 피그먼트가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 바를수록 굉장히 스모키한 눈매를 연출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브러쉬 모양이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원뿔 모양이라 언더라인이나 눈의 앞부분처럼 모가 짧은 속눈썹에도 굉장히 쉽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뿌리 쪽에서부터 지그재그 브러쉬를 끼워주신 다음에 가볍게 빼주는 형식으로 발라볼게요. 오, 진짜 잘 된다. 언더라인에도 브러쉬를 세워서 원뿔 모양의 끝부분으로 언더라인을 터치를 해볼게요. 반대쪽도 지그지그하면서 한올한올 컬링을 해주세요. 이제 마스카라가 마르고 난 뒤에 한 번만 더 컬링을 해서 좀 더 극대화된 속눈썹을 연출을 해볼게요. 반대편도 가볍게 빗어주듯이 덧발라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군인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컬러군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로 골라서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블루보다는 옐로우가 좀 감도는 핑크라서 어느 피부톤이라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핑크 블러셔예요. 눈화장은 강하지만 살짝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의 안쪽 부분을 위주로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은은한 펄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좋아 보이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베이스에 펄감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는 얼굴 중앙에만 일자로 주듯이 터치를 해볼게요. 존재감 있는 표현을 위해서 붉은빛이 가미된 립스틱을 이용을 해볼게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이미 입술 라인에 발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술 라인이 원래 붉거나 커버를 안 해두신 분들은 입술 외곽을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가리고 들어가주세요. 립스틱 채로 입술 전체에 먼저 발라줄게요. 컬러가 부담스럽게 진하게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무난한 촉촉한 제품인 것 같아요. 립글로즈

더 발라주면서 브러쉬로 라인을 정리해줄게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빨갛지만 막상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티가 안 나는 글로스 제품인데요. 촉촉한 느낌을 조금만 없애고 들어갈게요. 티슈로 입술을 포개어서 이 정도의 빗만 남기고 브러쉬에 글로스를 덜어주시고 입술 중앙부터 펴발라주세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박스에 있는 구성품들로 저랑 똑같이 약간 화려한 느낌의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학생분들이나 진한 메이크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성물 자체가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데일리로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